미역거비 헤이 으하 어서 연이 쿨라 키워다 내몸니아를 빵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오냐미에이 니와에이 오냐미에이 니가 부어

내 시간 지구를 몸파에 우리 피우 아 에이 나오고 아 아마 우리 피 시간 지원 주는 프리야 산피 냠에호 시간 지원 주는 코리아 산 미디아 가이 프리바비아 우 프리야 시아다 사리에 We got that guy yet. That mom, we have here, so that that's so many uncle. You saw a sample of what's the other hill of fire. Let them win in a lot of good rabbi in uncle. Now, when you are not going to have Mary, I say, you will have a couple of years from now, sir. My men will be a new fuck, come on, you're from my youth.